0: 까네? 못 본다.
1: 주인아.
2: 이거니가 혹시 아니? 아니 저 답변 혹시 아니? 너 혹시 말로?
0: 학교에서 보내면 그래야 제가 보세.
3: 몇 거야?
1: 딴나. 지나쁜 거 지치마. 어 화뿌어가.